0: 자, 샤디 락도 학생이 더 이더 토롱 황적 지더 다경적의 경구 리롱 진도 정책개혁 어쿠호시야가 고단 대외 평타이 为 APEC 相关议题组织十项动力。
1: 好、哦，各位听众朋友，以前的主席本期文库听第一届全部内容，感谢大家的收听。落届为了上进的是第六。
2: 到历史界抢好当三将，
3: 到时间界跌石当流吞。
2: 传统而引导的碰撞，
3: 古老而新颖的交融，
2: 天涯地人，
3: 杂质汇聚，今日地。